吃喝玩乐购，快乐跟你走，有一种生活叫延吉。防范灾害风险，护航高质量发展，防灾减灾，人人有责。岁月摩西，旋律。

这也是物以类聚，人以群分啊。好，来看一下这位朋友说。

键是吧，你要是就分析一个人的也行，你说谁放个屁你都拿家分析去，多累挺，犯不上。以后不扯这个啊。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입니다. 올 9월은 연변주 제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은 우리시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민족 사업을 강구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청석의 종교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종교 론述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공존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게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허가복은 또 오봉, 금광, 반일투쟁 전시관을 참관하고 혁명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마을 집체 소득 등 상황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초는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 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소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신소학교에서 허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히 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학교가 다섯 가지 하나 교양 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킨 상황을 요회한 후 허가복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틀어지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의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청소년의 애국심, 중화혼을 가열층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어 허가복은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선후하여 행정대청, 홍심역참, 홍성규 조정실을 방문하고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 전개 상황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의 각 고리에 조화롭게 상감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

고향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하며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 번거로운 일을 정성껏 해결해 주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류껏 피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채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민족, 종교 등 부문의 힘을 통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규홍 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 리념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 문예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 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울림을 주는 정품들을 창작해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형의 사적을 잘 전하며 변강 건설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전주에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의 주선율을 울리고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가열층 불러일으키며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제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 부주장 윤조희,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9월 5일, 2026년 동북 지역 도시 축구연맹 경기 준결승이 연변에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 도시 축구연맹 경기의 초점 경기입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배련팀을 맞이했습니다. 의량팀은 정규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한쪽은 정규리그 1위의 기세로, 다른 한쪽은 홈장의 우세를 앞세워 맞서면서 경기 전부터 승부의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네 노래모음 산과 바다 어우러지고 나라와 가정 한마음 응원체조 푸른 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 격앙된 노랫소리 활기찬 춤사위는 현장 축구 팬들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기세차고 열정 넘치는 입장 음악이 장내에 울려 퍼지면서 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며 동북 지역 축구 선수들의 앙양되고 분발 향상하는 량완 정신 북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연변 명태 응원단이 련이어 진영을 바꾸며 응원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이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워 량팀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18시경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의량팀 선수들은 빠르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의 전술 체계에 입각해 전력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문전 로빙슛,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의 날카로운 돌파와 강한 수비, 위협적인 슈팅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9일 제42회 교사절을 앞두고 주당미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래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과 일선 교원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참여꾼들에게 명절이 무난과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진공래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 원춘희의 집을 찾아 그의 건강 상황과 생활 형편을 요해하고 나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곤란을 극복하며 굳세고 낙관적인 태도로 생활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그는 교육 부문과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교원들의 생활 형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때에게 지지와 관심을 주며 각항 지원 정책을 잘 시달해 실제 곤란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제1고급 중학교에서 진공대는 교정 환경을 돌아보고 학교의 운영 역사, 교정 문화, 교원 역량, 교수 성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교원들이 교육 사업에 대한 열애와 견지를 시종 유지하고 사랑과 지식, 지혜로 학생들의 마음을 밝혀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경려했습니다. 위문 과정에서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대계이고 당의 대계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실제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며 전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광범한 교원들의 직업 연계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열꾼들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교육과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고상한 사덕과 해박한 학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이끌며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더 많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기 바랍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마른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쳐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신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장은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할 장기 복용, 루푸스 및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신장 결석, 만성 요로 감염증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유전학 또는 신장 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건강 의료 매체 Web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혈압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속 혈압을 검사해야 하며 적절한 약을 먹고 의사와 상의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에 진단을 늦게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졌다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하거나 포장지에 적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예컨대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리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과일과 냄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에서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네,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더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은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가 반드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폭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흡연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방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 질환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 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뇨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신장이 물을 사용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참치, 연어,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유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자연적 방법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0: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다가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멀리 사라지더라.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내 정확하게 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품 공백번호 보내드립니다.
1: 여보!
2: 예, 뭐 왔습니까? 호텔이 좋아한가?
1: 이랬다.
3: 우리 집에 그 영화 생각나요?
2: 응, 부께가 갔다는 영화 그랬다.
3: 대님이야, 부께가 5년 있던 게 큰 돈 벌어왔을 때, 자가용 차를 몰고 왔을 때, 버츠로.
2: 무슨 땡치로?
1: 땡치. 아이, 땡치로 돌아가버리.
3: 그 애는 지금 시내에다 크다만 거다 다 앉혔는데 한 집에서 5천원만 투자 연말에 15,000원이 나온다.
2: 아,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아니 이제 저 상점집에서도 투자했고 그 짧은 우리 동네 한 10집 했다는 거.
2: 아이, 그러면 90 떨어져서는 연말에 대단히 잘 살겠습니다.
3: 그래, 내 어제야 그 애니 만나봤는데 오늘 우리 집 오겠다. 이제 오늘 우리 똑똑히 알아봐가지고 크크크크 끝나듯이 결정하지.
2: 우리도 투자하자고.
3: 그렇자고. 아, 요 말이면 남의 집에서는 때마다 돼지고기, 쇠고기 먹는데 우리 그래 주식이 잡아먹겠소. 당신 돈은 글씨 말고 보자, 옥천에.
2: 이것이요. 그러면 내 권하근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요 아래 집에 가서 도대체 무슨 방국인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 속에 숫자
3: 있어. 예, 그래, 그래.
2: 어,
3: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직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이고 걱정거리가 겹쳐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면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해지고 막혔던 일의 해결 실마리도 자연스레 떠오르곤 하죠.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연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연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원을 거닐다가 이런 버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버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수기가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에 화물선
0: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표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치어 진행하고 사고 처리와 심리상담 지원 등 업무를 잘 추진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각종 화재 우환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며 예방 조치를 세밀하게 리행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속 있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조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은 회시에서 고립된 인원 수색과 구조를 서둘러 진행하고 부상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자생재해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안전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을 철저히 점검 정비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인력을 조직해 현장 처리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인도공화국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습근평 국가수석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0: 42번째 교사들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하면서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의 신근한 노동을 충분히 긍정하고 신시대 교원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천명함으로써 전 사회가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를 선양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뜻한 힘을 주입하면서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범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덕을 수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명심하며 직업에 충성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부지런히 노력해 학생들이 배우고 일하며 도덕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큰 선생이 되고 교육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을 세우겠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교육 강국 건설의 청사진이 서서히 펼쳐지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은 인재들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교원 대우의 사명은 더욱 영광스럽고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문안과 축복은 광범한 교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신시대 교육사업 발전에 대한 방향이고 지침입니다. 강소성 회안시 신한소학교 판공실 부수임인 리나는 교육에 마음을 두고 교원들을 걱정하는 총서기의 부탁은 마디마디 사람들을 분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새로운 홍색 자원에 입각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항상 교원의 도덕과 교풍 건설을 선사적인 위치에 놓고 고상한 도덕 품성과 탄탄한 학식 소양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길러 교육 강국 건설에 기층 교육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교원들이 당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초심 사명을 단단히 잘 기억하고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잘 실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남계대학 전국대학교 황대년식 교원팀 책임자 진구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원입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배터리 분야에서 탐구하는 과학연구 종사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임을 어깨에 짊어진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남계 대학의 애국 산문을 수업에 녹여내며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서 교육인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하남성 정주시 금사소학교 체육교원인 마초구는 당을 위한 인재 양성과 나라를 위한 인재 양성의 원칙을 모든 체육 수업에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나 경기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끈기와 협동, 지지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새 노동에서 우리 일선의 교원들은 우선 교육인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자신을 지식만 가르치거나 동작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길에 향도자로 되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가 정신을 크게 선양하고 고상한 도덕품성과 교풍을 함양함으로써 전문 소양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부흥의 중임을 짊어지는 시대의 신인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섬서사범대학 부속소학교 부교장 하군환은 뜻함을 느꼈고 크게 고무됐다고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교원도덕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일상 교수에 통일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기는 청년들이 성장하는 관건적 시기에 그들의 곤혹을 진심으로 회답해주고 신앙으로 리상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들이 애국심을 깊이 심고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잘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시 순노현 특수직교원 구려환은 교육사업에 뿌리내리고 향촌에 뿌리내리며 끊임없이 교수와 인재육성 능력을 제고하고 신시대의 인재육성 장정길을 잘 걸어 교육강국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려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원대우 건설 강화를 중시하고 전사회에서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강국 건설에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건성 삼명시 대전현 교육국 직원 리서달은 총서기의 간곡한 부탁은 그들이 교원을 존중하고 교원을 우대하는 신념을 굳혔다고 표했습니다. 리서달은 교원 직급 심사와 향촌교원 생활보조 등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다음 단계에서 총석의 요구에 따라 교원의 획득감과 영예감을 부단히 제고하고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합력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10일 15차 5위는 전망기획 시사 계열투제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정했고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금융체계 정적구도를 형성시킬 계획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금융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과 관련해 계획은 금융, 거시적 조정체계 보완, 금융감독관리 전면 강화, 금융위험부담 효과적 방지, 실물경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봉사, 금융 고품질 발전 추진, 금융 고수준 개방 확대 등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금융 강국 건설의 종종 과업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룡대 부은행장은 계획의 종종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체계의 종종 구도를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2035년까지 고도의 적응성, 경쟁력, 일반 혜택성을 갖춘 중국 특색 현대 금융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금융강국건설을 위해 굳건한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 종림부국장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위험부담 방지, 감독관리 강화, 고품질 발전 촉진 등 재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방의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부담을 강력하고 질서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폭탄이 터지지 않는 최저선을 단단히 지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 중권감독관리위원회 리초 부주석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신규 감독관리 강화, 위험부담 방지 9가지 규정과 자본시장 1 플러스 N,

0: 지역의 관찰을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며 새 라운드 자본 시장 개혁 개방 실시를 다그쳐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리 초 부주석은 2030년까지 즉 자본시장 건립 4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고품질 발전의 새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시키고 종합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뚜렷이 제고시키겠다고 비유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끈기와 활기가 부단히 증강하고 외환 저축 규모가 세계 1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국가위원구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리빈의 소개에 하면 15차 5기는 전망기획식이 외환관리개혁을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고 외환봉사 수준을 제고하며 금융강국건설과 고수준 대외개방이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외환 업무 전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을 지킬수록 더 편리하고 규칙이 부합되는 자가 선행하는 외환 밸류화 정책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며 더 많은 신용 우량 기업이 외환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 심사를 면제하고 실용에 근거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 9월 10일 국가문물국이 강서 감주에서 전국 혁명 문물 보호 리용의 최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포괄하고 맥락이 명확하며 중점이 돌출한 홍색 자원 보호 새 구도를 구축해 37개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전국에 1,433개 현구와 시구를 망라간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2019년부터 권역 건설을 시작한 이래 3천여 건의 혁명 문물 보호 전시 업무를 전개해 혁명 문물의 중대한 위험부담 상황이 기본적으로 해소됐습니다. 1,300개 주제 기념관에서 2,000차 이상의 혁명 문물 주제 전시를 개최했으며 연인수로 5억 명의 관람객이 선배들의 위협을 되돌아보고 홍색 정신을 감수했습니다.
0: 특별 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여 부흥의 로중에서 분발 진취하자 오늘은 조항 홍군 장정이 조항 소비트 구역을 떠난 후에 첫 번째 기착지인 광동으로 가서 혈전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새 노종을 열어간 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초 소관시 인화현 성구진에 위치한 홍군 장정 월북기념관이 전시 개편을 완료하고 새로 입수한 14점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군 장정 기간 광동에서 조기 설치한 제2차 및 제3차 봉쇄선을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오산 통일전선 작업 덕분에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습니다. 청원 련주시 요한 요족향 전심촌에서 상강혈전을 겪은 홍오군단 제34사 자녀병려 근 100명이 자신들의 수배에 달하는 적군과 필사적으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전심촌 당 총지부 부석이 담가주는 로세대들에 따르면 전사들은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문 앞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90여 년 전에 전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월북대지에서는 발전 병목을 깨는 또 다른 돌파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철강지련 등 중공업으로 출발한 소관시는 현재 전국 일체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국가 핵심 중추인 소관 데이터 집군을 신속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관시 발전개혁국의 사금보 부국장은 소관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핵심 도시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짧아 지원시간이 매우 낮다고 비했습니다. 이란 도시들의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소관은 현재 6개 만카드 클러스터를 가동 중이고 가동된 컴퓨팅 파워는 4.5만 피에 달합니다. 오늘날 월북 생태발전구는 당시 서쪽으로의 진격 돌파구를 새로움을 향해 강해지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종에서 산업이 더 강하고 농촌이 더 아름다우며 발전이 더 조화롭고 인민이 더 행복한 참신한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1: 한창 진행 중에 있는

0: 2026년 중국 국제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다수의 새 기술과 새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전 세계 상인들이 잇따라 한자리에 모여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최초 공개, 최초 전시가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로 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차세대 중국 독수리 눈이 처음 공개돼 탁구, 축구 등 경기를 위해 전자중재를 제공했고 작용형 지능분류기와 냉장 무인차도 처음으로 봉사무역회의에서 단체로 현장에 투입돼 택배 물류 전 과정의 가속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각종 특수제작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순찰 점검, 퇴역 해체 등 고위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무역 박람회에서는 100여 개 기업과 기구가 성과를 발표해 230여 종의 새 제품과 새 성과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100여 종은 최초 공개와 최초 전시를 진행한 것입니다. AI 플러스 봉사는 올해 봉사무역의 큰 볼거리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독 전시품이 아니라 금융, 의료, 문화관광, 교육 등 주요 주제 분야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중국의 봉사는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동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기자가 상무부에 서류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종종예자 프로젝트 44개가 새로 추가됐고 총 투자액이 194억 6천만 달러로 기계 전기 장비, 화학 에너지, 자동차, 의료 건강 등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선진성이 강한 주요 외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프로젝트의 시행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해 외자 유치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할 것입니다.
0: 공업정보과부는 최근 정보통신업계 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포괄범위가 완비되고 성능이 선도적인 차세대 통신망을 전면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2030년까지 정보기반시설 누적 투자액 3조 8천억 원, 지능형 연산규모 초당 9,800 엑사플롭스, 5G 사용자 보급률 95% 등 13가지 구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계획은 정보 기반 시설 구축, 관건적인 핵심 원천 기술 연구 개발 강화, 산업망 공급망의 강인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우리는 6G 기술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6G 기지국, 핵심망 등 장비를 개발하며 적절한 시기에 6G 상용화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연산 기술 선행 연구와 생태 육성을 모색합니다. 통신 보편 봉사와 관련해서는 농촌과 편벽한 지역의 네트워크에 듀얼 기가비트로 승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본적으로 모든 향해 기가비트급 통신망 모든 촌.
1: 광주의 제1당으로 됐고 독일 메르츠 총리가 속한 기독교 민주연합의 득표률은 겨우 17.2%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대한당이 작센 아날드주에서 단독 내각 구성을 위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대한당이 일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고 그 영향력은 미국 연방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심지어 유럽 전체의 정치 생태계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천 명이 5일을 작신 아날트주 수보 마그데 부르그시에서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선거 시작 전날 구구 의식 형태에 대한 반대와 대한당이 집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깃발과 현수막을 높이 들고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정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프지히 출신의 회화 종사자 아냐는 우익 보수 세력의 부상이 문화예술 분야의 자유 공간을 크게 축소시킬까 봐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치화 문화 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된다면 이사갈 수도 있다고 피했습니다. 미그데 부르크 현지 주민 미타이아는 현 정부의

0: 몇 가지 조치에 실망하지만 대한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마타이아는 만약 대한당이 집권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날 대한당의 지지자들도 마그데 부르구시에서 선거 전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집회 장소를 철저히 봉쇄했고 장소 밖에는 입당하지 못한 대한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40세인 대한당 지지자 바스티아는 기자에게 자신이 대한당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과거의 독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직원으로서 저는 독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큰 비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젊은 견습생들을 보면 그들이 몇 년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대한당은 기독교 민주연합 등 주류 정당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의식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가 사회 치안 악화, 생활비 급등, 교육 수준 저하, 재정 낭비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당이 불법 이민 추방, 풍력 발전 건설 축소, 기후 정의 등 분야에서의 재정 낭비 감소를 언약함으로써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독일 제1 공영 방송 채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와 현행 이민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유권자 배회하는 정당에 전략적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정당이 의회 진입 최소 기준을 넘도록 도와 구구 정당의 의석 비율을 희석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곳의 정치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리아스는 구구 정당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할까 우려하며 이로 인해 교육과 이민 정책이 조정되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비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대한당이 독일의 점점 더 분열되는 정치 구도를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영했습니다. 즉, 기존의 정당 구도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정치 중심이 빠르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신 아날투즈로부터 보는 독일 구구 세력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리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0: 10입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초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부름을 갖고

0: 심층 보호도 이랬는데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우주 비행사들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 먼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첫 유인 우주 비행에서 선외 우주 유영까지, 수동 도킹에서 중국 우주 정거장 건설까지,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출정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우주를 한 차례 또 한 차례 수레하면서 탐색하는 중국인의 보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가 바로 이런 우주 여웅들을 육성하는 요람입니다.
3: 저는 불여사라고 합니다. 북경 우주항공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교수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는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에 왔습니다. 신주 5호와 함께 처음 우주에 오른 양리비를 비롯한 모든 여웅적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0: 오늘 저는 이곳에서 이들 중 한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불여사라고 합니다.
2: 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수중에서 우주의 무중력 환경을 모여서 진행하는 우주 유영 훈련입니다.
1: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젓가락도 잡지 못했다면서요.
2: 네, 이 훈련은 매우 힘듭니다. 안에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첫날의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나는 소녀복장인데 무게가 200여근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불편한 데가 있거나 네, 가려워도 잠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우주복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2: 네, 맞습니다. 이 세대 소녀복장은 작업 성능이나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1: 100여 개
2: 이상 과목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중 많은 훈련은 단일 탈락제로서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꿈을 접어야 합니다.
1: 네요.
3: 우주비행사들은 매일 6개 내지 8개 G를 해야 합니다.
1: 그건 어떤 느낌입니까?
3: 그건 3개 G와 다른 체급입니다. 그 정도면 보고 조체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받습니다.
1: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유인 우주 비행 과정은 유인 우주 비행사에 대한 요구가 각별히 높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1: 그리고 있습니다.
3: 오늘은 특별히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의 서폐승 600명, 탕홍파 등 우주 비행사 3명과 북경 우주항공대학 사상정치과 부려사 교원을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가슴에 있는 오성불근기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 신주 12호 우주인 우승조도 특별한 오성불근기를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오성불근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4: 이 오성 붉은기는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와 함께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우리와 통화할 때 이 오성 붉은기가 우리 뒤에 핵심 선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대대 입구에는 조국의 리익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이 찬란한 오성 붉은기를 볼 때마다 무한한 힘을 얻었고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우주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3: 2021년 6월 23일 습근평 총서기와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소가 통화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있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4: 당시 우리 세 사람은 핵심 선수

0: 사업의 분토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이란 경제부는 최근 경제전쟁지휘부를 설치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해결 방안의 제정과 이행을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측이 2차 제재와 국경을 넘는 금융 격리를 더욱 중시하는 새 라운드 압박에 직면하면서 이란의 대응책도 단일 구제에서 점차 중앙 차원의 종합 조정, 공급 보장과 생산 안정, 금융 기반 안정화, 대외 통로 원활화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근 정책은 우선 생산 부문과 기본 상품, 의약품 공급의 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계획과 예산 조직 책임자 사이드 하미드 푸르무함마디는 이란이 제재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국가개발기금 자원을 동원해 기본 물자와 의약품 비축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 사이이드 알리 마다니자드 등은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유동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체계와 채권시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수속 간소화를 통해 제재와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부 모르타자 자마니안 차관은 정부가 일부 세관 규정을 조정하고 차량의 세관 체류를 줄이기 위해 물품이 입국 통상부에서 직접 운송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측면에서 이란은 무역과 운송, 결제 통로의 다원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차원에서 국제 운송 회랑의 원활한 개통, 은행 협력, 무역 투자 편의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경제 외교를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이란 시장의 기초 물자의 전반적인 공급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입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일부 의약품의 후속 공급 문제 등이 이미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전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로 해만 화물 운송이 제한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이 줄고 수입 비용은 상승하며 통화 팽창 압력은 심화되어 이란 경제가 더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다니자드는 이란 경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다음 단계 업무의 중점은 무역 동반자 다원화, 지역 무역 확대, 민간 부문 강화, 비석유 수출 증가, 무역 회랑 원활화, 은행 체제 개혁 그리고 통화 팽창 통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제재 대응 효과가 상당 부분 외화 수입, 통화 팽창 추이, 물류 원활성 그리고 미국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외부 동반자들이 계속 협력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서로 총릉서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여 전 독일 경찰은 라이프치히 공항의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9월 1일 러시아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9월 18일 본 주재 러시아 총릉서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릉서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 하나가 점차 확산된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새벽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공항 직원들이 화물구역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라이프치히 공항은 한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해당 무인기를 통제하고 긴박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독일 연방검찰원이 조사를 인계받았고 이후 발표한 조사 보고에서 이 사건을 독일의 교통운송과 물류기반시설을 겨냥한 중대한 테러 공격이자 독일의 외부와 내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9월 1일 독일 외교장관 발트풀과 내무장관 도블린트는 소식 발표회에서 러시아가 이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9월 18일부로 본 주재 러시아 총릉서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위치한 문화기관 러시아의 집과의 관련 계약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측은 독일의 관련 혐의를 부인한 동시에 대응 조치로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릉서관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러시아 내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의 운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유라시아연구소 할로 부소장은 라이프치히 공항 무인기 사건은 러시아와 독일 간의 전략적 상호신뢰 상실과 관계 지속 악화의 집중적 반영이라면서 양국이 상대방 총릉서관을 잇따라 폐쇄함에 따라 쌍방 외교 소통 채널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9월 1일 독일이 이번 사건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비난은 독일 국내 정치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타게스 차이통 사이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독일 메르츠 총리가 사실상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선도적 군사 강국으로 재건하겠다는 메르츠의 모든 발언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동부 삭선 안할트주 의회 선거가 6일 저녁 종료되었습니다. 초보적인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 우세로 해당 주 제1당으로 전체 83석 중 39석을 차지한 반면 메르츠가 속한 독일 기독교 민주연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진로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와 러시아와의 협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일 메르츠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집권당의 대러시아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서 집권연맹은 계속해서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승격 이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 측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나탈리아 옐리세에바는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할로 부소장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이 독일 사회와 정치권에서 주류적 인식으로 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최근 들어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러시아 안보 위협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자국 군사 건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조리연구원 최소도는 러시아와 독일이 정치, 외교, 여론 등 각 측면에서 대립이 지속적으로 승격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중단기적으로 외교 접촉을 하거나 부분적 타협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독일 국내 정치의 향방입니다. 만약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같은 정치 세력이 더욱 성장할 경우 양국 관계에 제한적인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밝은 빛을 내뿜으며 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은 로맨틱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요. 네, 반전은 별똥별의 정체가 먼지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주를 떠돌던 먼지들이 대기와 부딪히며 지상에서는 찬란한 빛을 내는 별똥별...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오프닝 곡은요, Shake It Off 이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아주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오늘 주제에 맞는 참여 문자, 네, 재밌는 경험담,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네,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하면 재밌는 주제. 네,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아무리 이제 네, 돈이 뭐 많든 적든 한 가지 순간만에 아, 돈 쓰기 참 아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뭐큰 돈이 아니라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

네,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몸이 상해서 돈쓸때 건강 맞고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런 영화면 또 당연히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네, 그래요. 뭐 그래도 이왕 또 네, 돈을 쓴 것만큼 충분히 즐기시고 뭔가 그래도 그 안에 또 다른 재미, 묘미 그리고 나만의 힐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주제, 네, 이럴 때돈 쓰기 아깝다라는 주제고요. 여기 다음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결혼식 축가 불러달라고 해서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긴 샀는데 이 옷에 맞춰서 또 액세서리까지 네,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만큼 또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또 소중한 자리 네,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과한 소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네, 또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문자 참여 함께 했고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네, 기운 내서, 네, 열심히 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품 공백 번호 보내드립니다.
1: 여보!
2: 예, 뭐 왔습니까? 호텔에서 왔습니까? 호텔에서
1: 우리 상가도 됐어.
2: 소시하게 되다.
3: 자, 이제. 저, 집에 그 용어 생각나요?
2: 아니, 그 두께에 갔다는 용어 그랬다.
3: 대님이 앞 두께가 5년 있던 게 큰돈 벌어왔을 때 자가용차를 몰고 왔을 때 버츠로
2: 이게 뺀지로?
1: 뺀지? 아이, 뺀지로 돌아가버리.
3: 그 애는 지금 시내에다 크다만 거다 다 앉혔는데 한 집에서 5천원만 투자 연말에 15,000원이 나온다.
2: 그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아니 이제 저 상점집에서 투자했고 그짤 우리 동네 한 10집 했다는 거야.
2: 아이 그러면 그 집 떨어져서는 몇 마리 대단히 잘 살겠습니다.
3: 그래? 내가 어제야 그 애니 만나봤는데 오늘 우리 집 오겠다. 이제 오늘 우리 똑똑이 알아봐가지고 크크크크 끝내듯이 결정하지.
2: 우리도 투자하자고?
3: 그렇자고. 아이 몇 마리면 남의 집에서는 때마다 돼지고기 쇠고기 먹는데 우리 그래 주식이 잡아먹겠소. 당신 돈은 근심 말고 자자 옥천에
2: 이것이요. 그러면 내 고나분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요 안에 집에 가서 도대체 무슨 방법인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숨다
3: 예 그래 예 예
2: 어머
4: 아 근데 대수는 어디를 가느라고
2: 아네
5: 아 무슨 내 왔다고 술 한 잔 같이 먹이래.
2: 아니
5: 그러지 말라. 뛰지 말란데.
2: 그 얘기를 하죠.
5: 아, 고집이 심해다.
4: 야, 니 박씨는 말게라.
3: 나도.
4: 야, 말게라.
3: 나도.
5: 그만해, 빨리도 가네.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뭐야?
5: 너네 사는 것도 말이 알고 나야 돼.
4: 야, 어때? 내 말하자.

0: 하지?
1: 어. 그래요? 수염이 되게 흔히가요?
2: 아, 이게 내봐. 아, 그리고 중간에요, 수염이 세모란 외국인 가면은, 우리 총회사의 독일 분회사의 회사이다. 아, 이 인간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독일이 수도 모스크바 있다. 거기요, 머리 세타양인가 하면은, 우리 총회사의 일본 분회사의 회사이다. 어, 이 영감이 이름은 뭐인가 하면 아주 나마도 담아내기 사이다. 이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어,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에 있다.
0: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2: 응.
0: 그럼 해님이는?
2: 내가 무슨 그 붙였겠니? 그저 북경 분회사의 회사이지. 그래, 북경이 오래 있다나까나 각시를 한 조각씩 얻었다.
0: 한 조각씩을?
2: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 방법이 없지.
0: 아, 예.
2: 그
0: 아줌마 얼굴에 곱게 생겼어?
2: 곱게 삶을 생겼겠니? 그래서 영화를 한 20개 찍었다.
0: 아, 배우고. 이민이 좀 맞출 때, 그래도 갖다 먹여요. 와르바시 모스크바에요.
2: 영국 감독과 기념사진 찍은 거 같은 정말인가? 이게 뭐지? 야, 그래, 어때? 생각이니?
0: 어, 그래. 취소부터가.
2: 응. 요 계약서에다가 손도사 딱 찍으면 되다. 내 이름까지 다 썼다.
0: 손도사?
2: 자, 응, 어시든 팀 있게 여기다, 응.
0: 아야?
2: 어때?
0: 그님이, 이 여자 딸 영화에서 농민 취소한테 다 뺏은 거 아니죠?
2: 야, 니 눈에는 내 앞에 지주대 보이니?
0: 아이,
2: 무슨, 그냥, 더 넓어 있니? 생각이 수단 같은데, 그냥 그만둬라.
0: 형님, 내 정말 그 뜻이 아니라는데, 지금 내 직장,
2: 아 어? 이제 니 각시 온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제해라.
0: 그러니까.
2: 야, 정말, 내 요새 동네 와볼까나, 온 동네에서 니한테 칭찬이 다 자더구나.
0: 니라고?
2: 무슨 특별히 각시 말을 잘 들어서 보더라.
0: 야, 오나 또 오고 말았대.
2: 니나 다 그래더라. 각시 말 잘 들으면 좋지 뭐. 가재 화목하고 단점 잘 들고.
0: 내 지금.
2: 야, 기지 말라. 야, 알아봐라. 어, 야. 너는 그저 갈 때부터 말 아이 듣는 게 큰 모비다.
0: 형님.
2: 어.
0: 이제 현금 5천 원. 해봐.
2: 야, 형제지간에 니 5천 원이라면 5천 원 맞겠지 무슨. 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응? 저 시내에다 수탄 일을 버려놓은 게 가서 마저 처리를 해야겠지.
0: 아니, 형님. 왔던 김에 식사 나와가야지.
2: 식사사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니한테 폐를 끼치? 돈을 아껴라. 딱 쓸 때 다 놨어라.
0: 예.
2: 아예.
0: 이도야, 우리 집에 집주하고 바꾼 거요. 우리 집에는 어쩌는?
2: 알만하다. 어떻게 하나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0: 예.
2: 어. 자, 이게 내 북경 있는 전화번호고, 이게 시내 방공실의 전화번호다. 무슨 이문스러운 게 있으면 저 때 전화 쳐라.
0: 아야야,
2: 아야, 형님에, 어째 자꾸 이래.
0: 어떻게 하나? 후에 동체를 좀 다셔가지고.
2: 그렇죠, 나도 니 같은 아들이 많길래 잘 살지, 무슨.
0: 아야, 잘나와. 보자, 이 1만 5천 원은 명년에 투자하나는 명년 말에 4만 5천. 아야, 마야, 이 4만 5천이란 게 이게 어디야, 이게? 야, 난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을 시댈 거 봐도 기껏해야 300원밖에 못 줬었는데.
3: 4만 원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4만 원.
4: 어, 내가 왔습니다.
3: 어, 봤어?
4: 이리
3: 그래.
2: 알아, 봤어?
4: 아, 예.
2: 어?
4: 아이, 그 무슨 얘, 계약서고, 증명서고, 그런 거 다 있답대다. 아이, 또 그러고, 예. 그때 마트 담았고, 우리 외국 아바이 같이 죽은 사진도 있더라, 잼까. 아, 이런 거 봐서는 별로 진짜 흐트무한데.
2: 진짜 옳다. 나도 이제 봐서 진짜 옳다. 아,
4: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둘다 했으면 좋겠지.
3: 어, 이거 그나저 니가 형님한테 돈 5천 원 틈하게 보냈어. 무지가.
4: 돈은 어디서?
3: 아, 네.
4: 빨리 알아서 돈 어디서?
3: 글쎄 내 말을.
4: 아, 네. 똑똑히 말해.
3: 당시 도달에 딱 앉으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의할 거 알고 어제 집에 집주하고 돈 5천 원 바꿔와서
4: 아이야
3: 뭐가 내 말도 없어. 우리 5천 원 두산 연말에 1만 5천 원씩 명년에 4만 5천 원 이렇게 돈 일이 어딨어 어딨어.
4: 자 정말 아 이래도 5천 원 허망 띄우고 어떡하고 그랬다.
3: 띄우래 이건 또 다시 보기나 했는가. 이게 형님 북경의 전화. 이건 여기 시내 전화. 띄우다. 내 띄울 사람인가. 제남서 보기만 어싸하게도.
4: 뭐하라고?
3: 야.
4: 이봐셔.
3: 맞아.
4: 내 지금 여기다가 전화 치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딱 파악이 있는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3: 얘 또 영사야 한다. 후에 형님아 뭐네 참 부스럽소.
4: 아, 당신이 참 지금 멀고 있으나. 아유 전화 왔다 갔다 한대.
3: 내가 아이.

0: 야, 여자들은 남자들이 망신한테 망신다.
1: 어다 이 4만 5천은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지. 여도노가 좀 숙청 딸이 집어지. 일치에다는 돼지를 치고. 일치에다는 딸기.
2: 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您拨的电话号码是空号，您拨的电话号码。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초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업이 쌓이고 쌓여온 것인 것만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일상화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24시간 이어지는 날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안하게 할 리가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외롭게 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지금에 모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 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 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세계원의 방람을 개막식 개소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의 생태 균형을 유지해 후손들이 풍부한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거니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러 볼수 있고 녹음이 짙은 무산을 바라볼 수 있으며 화초에서 풍기는 꽃내음을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녹색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녹색은 대자연의 바탕색입니다. 나는 늘 녹수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며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량완 생태 자체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연을 요래하는 정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취하고 절약하라는 말은 생태 문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간약적이고 적정량적이며 녹색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면서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창도하고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생태 환경 보호 사상이 사회 생활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친환경적 가치관념을 창도해 푸른 하늘과 푸른 대지, 깨끗한 물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해 깊은 인문적 정회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과학적인 정비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태 거버넌스는 반드시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해 현지 실정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아 다방면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류의 지혜를 부여해야만 지구촌의 생기와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생태 거버넌스의 길은 어려움이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는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끈질기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손에 손잡고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꿈입니다.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인류는 승패와 영욕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는 없습니다.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만 기후 변화, 해양 오염, 생물 보호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깨 나란히 동행해야만 녹색 발전 리념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고 세계 생태 문명의 길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어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성공적으로 폐막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귀빈들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 측은 1대1로 공동 건설이 개방과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고, 또한 반드시 녹색 발전도 실현해야 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세대마다 그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은 현 시대의 기여로 그 혜택이 천추에 전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한 세대 또한 세대 바통을 이어나가면서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 갑시다. 이제 나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 원유 박람회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 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직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이고 걱정거리가 겹쳐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면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워

0: 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해지고 막혔던 일의 해결 실마리도 자연스레 떠오르곤 하죠.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련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까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련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무원을 거닐다가 이런 보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보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신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장은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몸에서 나오는 각종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걸러냅니다.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린 등의 전해질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 건강을 돕고 몸에 있는 적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병 등이 있으면 신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특정 약물 장기 복용, 루푸스 및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신장 결석, 만성 요로 감염증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유전학 또는 신장 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혈압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예컨대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리튬,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과일과 냄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에서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네,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더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은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가 반드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폭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흡연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방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질환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요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5에서 언급했듯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신장이 물을 사용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참치, 연어,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유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자연적 방법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덜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 만성 심부전증 환자나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 짙은 녹색 입냄새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입냄새에는 각종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으로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신장 손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설탕이 가득한 식품 대신 베리류를 먹으면 인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시간에는 신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입니다. 올 9월은 연변주 제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은 우리 시에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종교 론述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 조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화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허가복은 소영진 오봉촌을 찾아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주민들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소득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마당이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본 허가복은 연신 칭찬하며 이들이 시범 본보기 역할을 잘 발휘해 이웃들을 이끌고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게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허가복은 또 오봉 금광 반일투쟁 전시관을 참관하고 혁명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마을 집체 소득 등 상황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누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들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킨 상황을 요회한 후 허가복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틀어지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의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청소년의 애국심, 중화혼을 가열층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어 허가복은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선후하여 행정대청, 홍심역참, 홍성교 조정실을 방문하고 사회구역의 편의봉사, 갈등해소 등 사업 전개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선 진지입니다. 사회구역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리의 각 고리에 조화롭게 상감시키고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하며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 번거로운 일을 정성껏 해결해 주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류꽃 피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채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민족, 종교 등 부문의 힘을 통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규홍 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 리념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 무대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 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중의 생활과 밀착되고 작은 것으로 큰 울림을 주는 정품들을 창작해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형의 사적을 잘 전하며 변강 건설 성과를 전시함으로써 전주에서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

0: 이를 사랑하는 시대의 두 선율을 울리고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가열층 불러일으키며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제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 부주장 윤조희,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9월 5일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이 연변에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 경기의 초점 경기입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대련팀을 맞이했습니다. 의량팀은 정규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한쪽은 정규리그 1위의 기세로 다른 한쪽은 홈장의 우세를 앞세워 맞서면서 경기 전부터 승부의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네 노래모음 산과 바다 어우러지고 나라와 가정 한 마음, 응원 제조 푸른 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울으며 문전 로빙슛,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의 날카로운 돌파와 강한 수비, 위협적인 슈팅마다 현장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종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은 대련팀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본기 대회 규칙에 따라 준결승은 홈,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량팀은 9월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련영성 정부 참사이며 련영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호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주석 주금성, 연변에 있는 주당위 상무위원 동지들과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지도부 성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및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9일 제42회 교사절을 앞두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과 일선 교원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과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진공대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 원춘희의 집을 찾아 그의 건강 상황과 생활 형편을 요해하고 나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곤란을 극복하며 굳세고 낙관적인 태도로 생활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그는 교육 부문과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교원들의 생활 형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라의 대개고 당의 대개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관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실제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며 전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광범한 교원들의 직업 연계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일꾼들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교육가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고상한 사덕과 해박한 학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이끌며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더 많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기 바랍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할수있겠습니까학습뿐만아니라모든일에서신체가건강해야겠지요
1: 네그렇습니다그래서어른들은건강이제일이라고늘얘기하시지않습니까
0: 친구들의건강에도움을드리는건강레차시간입니다하늘나라왕이왜노랑천사에게동주머니를맡겼는지친구들은알고계십니까
2: 왜서노랑을많이피우는친구들에게는동주머니를선물로드릴까요
1: 네맞습니다사람들은아프지않을때는건강이얼마나중요
0: 한지조그마한틈이보이면친구들의
1: 몸속으로들어가려고노리고있는병이참많겠지요
2: 그러므로친구들은항상조심해야하지않겠습니까
0: 하지만어려운것은없습니다다음과같은것을지키면건강할수있을까요
1: 네첫째규칙적인생활을합니다잠자고일어나는시간을일정하게하고식사시간을꼭꼭지켜야합니다식사시간이불규칙하면위장에탈이나기쉬울뿐만아니라몸이자라고병을이겨내는힘을기르는데도방해가됩니다그리고또있습니다이를튼튼하게하기위해서규칙적으로이를닦아야합니다
0: 이제음식을골고루먹습니다우리몸에는여러가지원소가필요합니다그런데편식을하는친구들이아주많습니다편식을하면영양소를골고루섭취할수가없지만그러면몸이잘자라지않고공부도잘되지않고여러가지병에도쉽게걸릴수있습니다이것은영양소들이매일전해오는정보들입니다
2: 셋째매일매일조금씩이라도운동을견지해야합니다움직이지않는것이우리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려고대학생8명에게6주일동안아무것도하지않고침대만누워있게했지요
1: 먹을것은충분히먹고말입니다그런데누워있기시작한지2주밖에되지않았을때또병을이기는능력이 40% 나약해져있었답니다이실험을통해서도사람은움직이지않으면몸이약해진다는것을알수있지않습니까그러나반대로운동을많이하면몸이건강해지고병을이기는능력도길러지게됩니다운동은심장과폐를강하게하고비만을막아주고또힘도길러주며스트레스도많이해소시켜준답니다이렇게좋은운동을하지않고있다면친구들오늘이방송이끝난내일부터라도당장운동시작하는거어떠할까요
2: 넷째항상자세를바르게합니다자세를바르게하지않으면무엇을하든지금방피곤해지고지치게됩니다올바른자세는건강증진질병예방피로를덜어주고빠른성장을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책상에엎드려있거나바닥에앉아서책을읽으면척추에무리가가고눈이나빠지고피로감과집중력이떨어집니다
1: 네책을읽을때는바르게앉아양쪽손으로책을세워서눈과책사이의거리가 30cm 정도되게하고턱을들거나내리지않으며눈은옆으로하지않고정면으로보면서읽는것이가장좋습니다
0: 그럼여기서

0: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쥐보기,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利用 운동들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3: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0: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2: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닦고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 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를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4: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0: 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0일 11시 15분경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유관회사 소속 외국적 화물선 한 척이 입항해 정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산동성 청도시 북해 조선소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표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치어 진행하고 사고 처리와 심리상담 지원 등 업무를 잘 추진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각종 화재 우한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며 예방조치를 세밀하게 리행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속있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조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은 회시에서 고립된 인원 수색과 구조를 서둘러 진행하고 부상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차생재해를 엄격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안전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을 철저히 점검 정비해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인력을 조직해 현장 처리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인도공화국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습근평 국가수석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0: 42번째 교사들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하면서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의 신근한 노동을 충분히 긍정하고 신시대 교원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천명함으로써 전 사회가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를 선양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뜻한 힘을 주입하면서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범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덕을 수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업을 명심하며 직업에 충성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부지런히 노력해 학생들이 배우고 일하며 도덕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큰 선생이 되고 교육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을 세우겠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교육강국 건설의 청사진이 서서히 펼쳐지고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은 인재들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교원대우의 사명은 더욱 영광스럽고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문안과 축복은 광범한 교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신시대 교육사업 발전에 대한 방향이고 지침입니다. 강소성 회안시 신안소학교 판공실 부수임인 리나는 교육에 마음을 두고 교원들을 걱정하는 총서기의 부탁은 마디마디 사람들을 분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새로운 홍색 자원에 입각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항상 교원의 도덕과 교풍 건설을 선사적인 위치에 놓고 고상한 도덕 품성과 탄탄한 학식 소양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길러 교육 강국 건설에 기층 교육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교원들이 당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초심 사명을 단단히 잘 기억하고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업을 잘 실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남계대학 전국대학교 황대년씨입니다. 하남성 정주시 금사소학교 체육교원인 마초구는 당을 위한 인재양성과 나라를 위한 인재양성의 원칙을 모든

0: 체육 수업에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나 경기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끈기와 협동, 지지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새 노동에서 우리 일선의 교원들은 우선 교육 선차적인 위치에 두며 대학교, 교육과학원, 학교가 협동해 인재를 양성하는 우세를 바탕으로 학교 기반 연수를 착실히 추진하고 수업의 질 향상에 깊이 힘쓰며 고품질의 전문 교원 대우를 전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준 높은 교원이 있어야 고품질 교육이 있습니다. 안위성 동등성 능력을 제고하고 신시대의 인재 육성 장전길을 잘 걸어 교육 강국 목표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1: 위해 종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 강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정했고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 체계 정적 구도를 형성시킬 계획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 금융 체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과 관련해 계획은 금융 거시적 조정 체계 보완, 금융 감독 관리 전면 강화, 금융 위험 부담 효과적 방지, 실물 경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봉사, 금융 고품질 발전 추진, 금융 고수준 개방 확대 등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금융 강국 건설의 중점 과업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룡계 부은행장은 계획의 총적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체계의 총적 구도를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2035년까지 고도의 적응성, 경쟁력, 일반 혜택성을 갖춘 중국 특색 현대 금융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 굳건한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 총리는 개혁개방 실시를 다그쳐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리초 부주석은 2030년까지 즉 자본시장 건립 4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고품질 발전의 새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시키고 종합실력과 국제경쟁력을 뚜렷이 제고시키겠다고 비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끈기와 활기가 부단히 증강하고 외환저축규모가 세계 1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국가위원구 보도대변인이며 부국장인 리빈의 소개에 하면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외환관리개혁을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추진하고 외환봉사 수준을 제고하며 금융강국건설과 고수준 대외개방이 새 단계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외환 업무 전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을 지킬수록 더 편리하고 규칙에 부합되는 자가 선행하는 외환 편리화 정책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며 더 많은 신용 우량 기업이 외환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 심사를 면제하고 지령에 근거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0: 연인수로 5억 명의 관람객이 선배들의 위협을 되돌아보고 홍색 정신을 감수했습니다.
1: 특별 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여 부흥리 로중에서 분발 진취하자 오늘은 조항 홍군 장정이 조항 소비트 구역을 떠난 후에 첫 번째 기착진 광동으로 가서 혈전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새 로중을 열어간 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초 소관시 인화현 성구진이 위치한 홍군장정 월북기념관이 전시 개편을 완료하고 새로 입수한 14점의 귀중한 혁명유물을 추가하여 조왕 홍군의 월북작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람객 류지기는 홍군의 월북 원정에 대해 더 직관적으로 리하게 되었다며 장정종신은 우리가 본직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경례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동성 당위원회 당학교 중공 당사 교위원부의 위법부 부교수는 193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조왕 홍군은 남웅, 인화, 을악창 등 월북 지역에 자리로 진입하여 국민당군의 봉쇄선을 연속 돌파하며 서쪽으로 진격하는 관건적인 통로를 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군 장정 기간 광동에서 조기 설치한 제2차 및 제3차 봉쇄선을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오산 통일전선 작업 덕분에 대규모 전투가

0: 발생하지 않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습니다. 청문 련두시 요한 요족향 전심촌에서 상강혈전을 겪은 홍오군단 제34사 자녀 병려 근 100명이 자신들의 수배에 달하는 적군과 필사적으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전심촌 당 총지부 부석이 담가두는 로세대들에 따르면 전사들은 당시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문 앞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90여 년 전에 전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월북대지에서는 발전 병목을 깨는 또 다른 돌파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철강제련 등 중공업으로 출발한 소관시는 현재 전국 일체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국가 핵심 중추인 소관 데이터 집군을 신속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관시 발전개혁국의 사금보 부국장은 소관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핵심 도시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짧아 지원시간이 매우 낮다고 피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소관은 현재 6개 만카드 클러스터를 가동 중이고 가동된 컴퓨팅 파워는 4.5만 피에 달합니다. 오늘날 월북 생태발전구는 당시 서쪽으로의 진격 돌파구를 새로움을 향해 강해지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종에서 산업이 더 강하고 농촌이 더 아름다우며 발전이 더 조화롭고 인민이 더 행복한 참신한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1: 한창 진행 중에 있는 2026년 중국 점검 퇴역 해체 등 고위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무역 박람회에서는 100여 개 기업과 기구가 성과를 발표해 230여 종의 새 제품과 새 성과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100여 종은 최초 공개와 최초 전시를 진행한 것입니다. AI 플러스 봉사는 올해 봉사무역의 큰 볼거리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단독 전시품이 아니라 금융, 의료, 문화관광, 교육 등 주요 주제 분야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중국의 봉사는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동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0: 기자가 상무부에서 류회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중점 예자 프로젝트 44개가 새로 추가됐고 총 투자액이 194억 6천만 달러로 기계 전기 장비, 화학 에너지, 자동차, 의료 건강 등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3조 8천억 원, 지능형 연산 규모 초당 9,800 엑사플롭스, 5G 사용자 보급률 95% 등 13가지 구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계획은 정보 기반 시설 구축, 관건적인 핵심 원천 기술 연구 개발 강화, 산업망 공급망의 강인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우리는 6G 기술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6G 기지국, 핵심망 등 장비를 개발하며 적절한 시기에 6G 상용화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연산 기술 선행 연구와 생태 육성을 모색합니다. 통신 보편 봉사와 관련해서는 농촌과 편벽한 지역의 네트워크에 듀얼 기가비트로 승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본적으로 모든 향해 기가비트급 통신망 모든 촌의 5G 연결을 실현합니다. 광대역 변경, 광대역 림초 건설을 가속화하고 변경 섬, 근해 해역, 산림, 초원 목축 지역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포괄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0: 시간 총수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작신 아날투트로부터 보는 독일 고고시력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넘고 경제도 있다고 피했습니다. 미그대 브루크 현지 주민 미타이아는 현 정부의 몇 가지 조치에 실망하지만 대한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마타이아는 만약 대한당이 집권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날 대한당의 지지자들

0: 오늘도 마그데 부르그 시에서 선거전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집회 장소를 철저히 봉쇄했고 장소 밖에는 입장하지 못한 대한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40세인 대한당 지지자 바스티안은 기자에게 자신이 대한당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과거의 독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직원으로서 저는 독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큰 비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젊은 견습생들을 보면 그들이 몇 년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대한당은 기독교 민주연합 등 주류 정당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의식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가 사회 치안 악화, 생활비 급등, 교육 수준 저하, 재정 낭비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당이 불법 이민 추방, 풍력 발전 건설 축소, 기후 정의 등 분야에서의 재정 낭비 감소를 언약함으로써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독일을 제1 공영 방송 채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와 현행 이민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유권자들이 대한당에 투표한 핵심 동기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기독교 민주연합의 경제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대한당은 모든 연령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동력을 보였습니다. 대한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젊은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선택했습니다. 20세 수리학의 학생 리아스는 투표 당일 대한당이 주 의회에서 지나치게 우세를 조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젊은 유권자들이 5% 투표를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배회하는 정당에 전략적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정당이 의회 진입 최소 기준을 넘도록 도와 구구 정당의 의석 비율을 희석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곳의 정치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리아스는 구구 정당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할까 우려하며 이로 인해 교육과 이민 정책이 조정되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피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대한당이 독일의 점점 더 분열되는 정치 구도를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영했습니다. 즉 기존의 정당 구도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정치 중심이 빠르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신 아날투즈로부터 보는 독일 구구 세력의 부상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다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항무의 림지는 항무의 무림지보다 20%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항무의 방공기는 배경무의 비옥한 포즈를 풍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각질을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갖고

0: 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신청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서로 총령사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3: 한 차례 또 한 차례에 출정해서 승기를 거듭하고 우주를 한 차례 또 한 차례 순회하면서 탐색하는 중국인의 보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가 바로 이런 우주 여웅들을 육성하는 요람입니다.
4: 저는 부려사라고 합니다. 북경우주항공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교수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는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에 왔습니다. 신주 5호와 함께 처음 우주에 오른 양리비를 비롯한 모든 여웅적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이들 중 한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려사라고 합니다.
6: 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수중에서 우주의 무중력 환경을 모해서 진행하는 우주 유영 훈련입니다.
5: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젓가락도 잡지 못했다면서요.
6: 네, 이 훈련은 매우 힘듭니다. 안에서 목... 무중력 상태는 우주 비행사의 우주 운동병을 쉽게 유발합니다. 우리가 지상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비행사들의 참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7: 조금 천천히 움직이세요.
5: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7: 맞습니다.
5: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 강도는 이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7: 훨씬 더 힘듭니다.
6: 저희 우수 비행사는 8개 큰 종류의 100개 이상 과목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중 많은 훈련은 단일 탈락제로서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꿈을 접어야 합니다.
7: 이것은 유인 원심 분리기인데 우주 비행사들이 과부하 지구력 훈련을 진행하는 설비입니다.
5: 엄청 크네요.
6: 이 과부하 훈련은 도전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서 선발에 참여한 많은 우수 비행사들이 2단계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0: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1: 고마워요.
0: 방금 보니 선생님의 신체 반응이 비교적 심한 것 같던데요.
1: 그래요. 지금 땅을 밟는데 다리 힘이 약간 풀린 듯합니다. 조금 전 가속 상황에서는 잠깐 어지럽기도 했고 그러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의자에 휙 던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체험한 게 3개지인가요?
0: 네, 3개지입니다.
1: 그럼 우주비행사들은요?
0: 우주비행사들은 매일 6개 내지 8개지를 해야 합니다.
1: 그건 어떤 느낌입니까?
0: 그건 3개지와 다른 체급입니다. 그 정도면 보고 조치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받습니다.
1: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유인 우주비행 과정은 유인 우주비행사에 대한 요구가 각별히 높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0: 대처하며 난관도 잘 극복해하고 또 기여정신이 세합니다. 유인 우주비행정신은 우리 한 시대 또 한 시대 우주인들을 고마워하고 경려하면서 이 길을 따라서 확고하게 가게 합니다.
1: 광막한 사막에서 광활한 우주까지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완벽한 준비 배소에는 우주비행사들의 각호의 훈련, 극한적 도전, 자아 희생, 공동기획을 위한 사짐없는 기여가 숨어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비행정신을 고양하고 위대한 도움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용기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특별히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의 서폐승 류백명, 당홍파 등 우주비행사 3명과 북경우주항공대학 사상정치과 보려사 교원을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가슴에 있는 오성붉은기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 신주 12호 우주인 우승조도 특별한 오성붉은기를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오성붉은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3: 이 오성붉은기는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조와 함께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우리와 통화할 때 이 오성 붉은기가 우리 뒤에 핵심 선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대대 입구에는 조국의 리익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이 찬란한 오성 붉은기를 볼 때마다 무한한 힘을 얻었고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우주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2: 2021년 6월 23일 습근평 총서기와 신주 12호 우주인 승무소가 통화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있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3: 당시 우리 세 사람은 핵심 선실에서 일상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습근평 주석이 비행 관제 센터를 찾아 우리와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 습근평 주석의 관심과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주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완수해 신시대 중국 우주 사업의 분투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 날라기

0: 뉴스 추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여러 가지 조치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이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이란 경제부는 최근 경제 전쟁 지휘부를 설치해 전쟁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판단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해 해결 방안의 제정과 이행을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측이 2차 제재와 국경을 넘는 금융 격리를 더욱 중시하는 새 라운드 압박에 직면하면서 이란의 대응책도 단일 구제에서 점차 중앙 차원의 종합 조정, 공급 보장과 생산 안정, 금융 기반 안정화, 대외 통로 원활화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근 정책은 우선 생산 부문과 기본 상품, 의약품 공급의 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계획과 예산 조직 책임자 사이드 하미드 푸르무함마디는 이란이 제재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국가개발기금 자원을 동원해 기본 물자와 의약품 비축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 사이드 알리 마다니자 등은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유동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체계와 채권시장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수속 간소화를 통해 제재와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부 모르타자 자마니안 차관은 정부가 일부 세관 규정을 조정하고 차량의 세관 체류를 줄이기 위해 물품이 입국 통상부에서 직접 운송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측면에서 이란은 무역과 운송, 결제 통로의 다원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차원에서 국제 운송 회랑의 원활한 개통, 은행 협력, 무역 투자 편의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경제 외교를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이란 시장의 기초 물자의 전반적인 공급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입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일부 의약품의 후속 공급 문제 등이 이미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전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로 해만 화물 운송이 제한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이 줄고 수입 비용은 상승하며 통화 팽창 압력은 심화되어 이란 경제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다니자 등은 이란 경제에
3: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서로 총등사관을 폐쇄하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여 전 독일 경찰은 라이프티히 공항의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9월 1일 러시아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9월 18일 본 주재 러시아 총령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령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 하나가 점차 확산된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새벽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공항 직원들이 화물구역 우크라이나 운송기 부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라이프치히 공항은 한대 항공기 리착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해당 무인기를 통제하고 긴박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독일 연방검찰원이 조사를 인계받았고 이후 발표한 조사 보고에서 이 사건을 독일의 교통운송과 물류기반시설을 겨냥한 중대한 테러 공격이자 독일의 외부와 내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9월 1일 독일 외교장관 발트풀과 내무장관 도블린트는 소식 발표회에서 러시아가 이 무인기 공격 미수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9월 18일부로 본 주재 러시아 총령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위치한 경찰과 관계 지속 악화의 집중적 반영이라면서 양국이 상대방 총령사관을 잇따라 폐쇄함에 따라 쌍방 외교 소통 채널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9월 1일 독일이 이번 사건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비난은 독일 국내 정치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타게스 차이통 사이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독일 메르츠 총리가 사실상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선도적 군사 강국으로 재건하겠다는 메르츠의 모든 발언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동부 삭선 안할트주 의회 선거가 6일 저녁 종료되었습니다. 초보적인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 우세로 해당 주 제1당으로 전체 83석 중 39석을 차지한 반면 메르츠가 속한 독일 기독교 민주연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진로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와 러시아와의 협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일 메르츠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집권당의 대러시아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서 집권연맹은 계속해서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승격 이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 측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나탈리아 옐리세바는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할로 부서장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독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이 독일 사회와 정치권에서 주류적 인식으로 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최근 들어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러시아 안보 위협이라는 서사를 활용하여 자국 군사 건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 문제

0: 영군 조리 영군 최소도는 러시아와 독일이 정치, 외교, 여론 등 각 측면에서 대립이 지속적으로 승격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중단기적으로 외교 접촉을 하거나 부분적 타협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독일 국내 정치의 향방입니다. 만약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같은 정치 세력이 더욱 성장할 경우 양국 관계에 제한적인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지금까지 심층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성장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 지고 또 배우고 웃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로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문예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또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문예유치원 원장 현명화입니다.
0: 네.
1: 우선 먼저 저희 문예유치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 유치원의 현황을 보면 예전 10년 전 또는 5년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가치와 중점을 아이들의 맑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 편식하지 않고 잘 먹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0: 네.
1: 얼핏 보면 뭐가 다르지 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화해서 보았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3년간 추적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에서 사회성이 수립이 안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어렵구나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하여서 저희들은 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0: 네, 사회성 제고. 그래요. 이제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제 공립 유치원이 꾸준히 증설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인데요. 경영 악화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해야겠다고 고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 그 당시 마음은 먹먹하고 머릿속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죠.
0: 네.
1: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운영자로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결단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0: 네.
1: 운영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0: 네.
1: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0: 그렇죠.
1: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부모님들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그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신,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이 절절한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의 기억과 그 마음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이 말은 사실 올해 봄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인데요.
0: 네.
1: 이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0: 네.
1: 사실 올해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0: 네.
1: 이제는 유치원을 정리하려고 할때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는 이 유치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0: 네.
1: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고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고 원장님만이 문예유치원만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내가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을 또이한 명의 부모님을 이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리를 털고 책상 정리부터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1: 어찌 보면 한또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원장님을 이 자리까지 또 견지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문예 유치원은 우리 지역에서 진정한 통합 교육을 실천하는 극소수의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통합 교육은 무엇인지 또 단순히 아이들이 함께 모아두는 것만이 아닌 문예유치원만의 통합교육 핵심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통합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교육적 요구 또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는 것으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발달 지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예유치원에는 지금 현재 발달지연 아이가 5명 있습니다. 발달지연이라 하면 또래에 비해 조금 많은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추가한 프로그램이 바로 또래 놀이지도입니다. 아이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래 놀이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기초를 잘 다져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통합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일 텐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어떻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달 진단 평가입니다. 이 발달 진단 평가에는 아이들의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본생활검사, 또한 이 아이의 양육에서 놓칠 수 없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발달진단평가는 아이의 현재 생활 나이에서 발달 나이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성장 속도와 발달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롱이의 생활 나이는 37개월인데 통합 발달 연령은 24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발달 지연으로 볼수 있습니다. 발달 연령은 각 분야별로 등간 연령이 다 나옵니다. 인지 능력은 예를 들면 34개월, 언어는 28개월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님들이 조기 개입을 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그 또래 아이들의 능력과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 지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부모님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원장님의 교육 목표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유치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나아가 소학교 진학 후 학습과 사회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0: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진짜 다 다릅니다.
1: 그렇죠.
0: 올해부터 저희 유치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에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접하지 못했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체 교사가 모두 함께 개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 또한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0: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잘 돼야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유치원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놀이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특히 이제 행동 교정과 놀이 코칭을 통해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맞춰주는 세심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단순한 능력 향상을 넘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긴 그 가장 큰 변화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3년간 추석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업도 중요하죠.
1: 그렇죠.
0: 하지만 이제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성입니다.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또래 놀이에서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래 놀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학교 생활이 이제 즐겁지가 않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자연히 학업 성적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결심하고 이제 바꾼 시스템이 유치원에서부터 우리는 또래 놀이 지도를 진행하자였습니다. 또래 놀이 지도를 하다 보면 문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교사가 바로바로 행동 수정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행동 수정, 또래놀이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행동 수정, 또래놀이 지도를 한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유해짐을 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해주고, 또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겠죠.
0: 맞습니다.
1: 그래요. 일반 아이들과 발달 지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교육 환경에서 일반 아이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불만은 없으셨는지 또 학부모들의 리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도 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0: 네, 사실 제일 걱정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매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타인의 필요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감 놀이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체험 놀이로 하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십니다.
1: 그래요. 방학이 되면 이미 소학생이 된 아이들도 종종 유치원을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추억 방문이 아니라 원장님과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움이 담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그냥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믿어주시니 고마울 뿐이죠. 사실 소학생이 된 우리 졸업생 아이들을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성 훈련과 또래놀이를 좀더 일찍 배웠더라면, 또 이제 정서 조절 훈련을 좀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 산하에 이제 따로 방과 후 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방학에 부모님들이 돌보기 어려운 친구들을 방학 숙제 위주로 하면서 사회성 훈련, 감정 표현 지도, 또래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욱하는 성격이 나오던 아이들도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서가 안정을 찾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이제 부딪혔을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행동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다 보면 이 또한 감정들이 쌓여서 점점 친구들을 회피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0: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들은 아이들이 적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사회성 훈련도 유치원에서부터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점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번 방학 프로그램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까지 3년간을 진행해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더 섰습니다. 조금 느린 아이들한테는 또래놀이 지도나 감정놀이 지도가 필수이지만 일반 아이들도 정서적인 문제에서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도 아 그냥 괜찮아라고 지나가기보다는 잠깐 우리 어른들이 멈춰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을 잘 들어만 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학교에 가도 다시 오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 또한 믿고 맡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또 교육하는 일은 깊은 사랑과 인내, 세심한 관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원장님을 버티게 한 마음, 또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0: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을 딱 하나에 두었습니다. 그냥 내 울타리에서는 나한테 와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내가 너희 목소리를 이제 들어줄게. 지금까지 제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포용해주어야 되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문제점들이 범위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학교에 올라가서의 문제점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학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학교나 고중 또한 대학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어떨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들을 조기 발견, 조기 중재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교사가 세심히 관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미연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만 주더라도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그때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될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의 마음과 방법들을 나누고 가정과 저희가 함께 하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여타 특수교육 기관들은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능력 성장은 물론 또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마음 성장에 더욱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 능력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정서 문제에서 많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 문제를 잘 관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고 그 문제를 잘 보고 판단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래 사이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나 또는 학업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정이 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래 사이에서도 보지 못해서 그 누구한테도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서 조절 능력, 감정 표현 능력에 이제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서 조절이나 이제 감정 조절 능력도 그냥 1대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 관리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관리를 반복적으로 잘 하다 프로그램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0: 마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 세상에 가두거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 행동들과 돌발 행동으로 담임 선생님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우리 느린 아이들이 제일 힘들죠. 사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여 이번 7월에 이제 새롭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쪽에다 중점을 둘까 이제 그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1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모집하였는데 이미 7명의 학생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와서 주요하게 또래놀이 훈련, 또 자기 감정 표현하기 훈련, 다양한 오감놀이 훈련, 체육활동 훈련과 학업 기초 훈련 다지기 등으로 아이들이 모든
1: 이겠네요.
0: 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교육자로서 원장님께서는 문예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또 원장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0: 네, 이제 20년 가까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잘 자고에만 이제 집중을 하였고 또 아이들의 대변 색상이나 그 물은 정도까지 체크하여서 이제 부모님들께 교대를 하고 이렇게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건강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 교육 방침과 원칙은 360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정서 조절 능력을 잘 키우고 또래들과 잘 어울려서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보면, 아,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나중엔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제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막 그려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당차게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맡은 바 일도 훌륭한 아이들이 왜 예전 아이들 같지 않을까?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발달 지원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고 음식들도 이제 그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매체에 아이들이 과다 노출된 것 또한 이제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향이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수많은 표현을 해줄 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이제 놓치지 마시고 이 시기 아이들은 왜 이런 말을 이제 계속 하죠.
1: 그렇죠.
0: 이런 말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고력의 성장 신호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선택 질문 놀이를 우리가 이제 추천드립니다. 사과를 먹을래? 아니면 바나나 먹을래? 이제 이때 아이는 단어뿐만 아니라 선택과 이제 표현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때에는 역할 놀이도 좋습니다. 엄마는 손님 할게, 네? 하는 이제 이런 먼저 등후 이런 같은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 같은 놀이들이 전두엽의 자기조절 회로를 단련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1: 네.
0: 이때 저희 유치원에서는 정서조절

0: 전설과 기다림 또한 또래 놀이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장난감을 빼앗는다거나 놀고 싶은데 표현을 못할 때 또 좀 서투른 방법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그럴 때 행동 중재나 이제 행동 수정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가정에서도 이런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1: 네.
0: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을 잘 못하네. 2세가 되면 아이들의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단어량이 현저하게 적다. 이제 그러면 그 시기에 그냥 되겠지 하지 마시고
1: 네.
0: 아이들과 더 친밀한 소통, 예를 들면 자연에 가서 또 많은 또 체험을 해본다던가
1: 네.
0: 이제 아니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부모님들의 관찰
0: 하였습니다만 매번 졸업식을 할 때마다 내년 졸업식은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사들과도 모든 상황을 이제 오픈하였습니다.
1: 네.
0: 유치원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과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앞으로 저희 유치원은 정원을 이제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1: 네.
0: 더 유효한 소통 놀이와 이제 아이들의 관찰과 진단 평가와 지도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1: 네.
0: 연령대별로 발달 단계를 체크하고 이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며 오감 놀이에서 많은 감각 자극을 키워서 언어와 이제 인지 발달을 돕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1: 네.
0: 또한 유일하게 저희 유치원에서만 할 수 있는 어린이 발달 진단 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제때 체크하여 성장의 골든 타임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1: 네.
0: 발달 진단 평가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도 받아보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저희들의 마음이나 딱 하나의 공동 소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우리 연길의 이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어른들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발달이 늦은 아이들 역시 잘 성장할 것이라 소망을 품고 마음 따뜻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문예유치원 현명화 원장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통합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일반 아이들은 배려와 나눔, 존중을 배우고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맞춤형 따뜻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는 원장님과 교사님들의 또 무한한 사랑, 인내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사랑받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교육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 생태 문명의 길로 안정적으로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어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이 성공적으로 폐막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귀빈들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 측은 1대1로 공동 건설이 개방과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고, 또한 반드시 녹색 발전도 실현해야 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하고 인류문명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세대마다 그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현시대의 기여로 그 혜택이 천추에 전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한 세대 또한 세대 바통을 이어나가면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 갑시다. 이제 나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 원예 박람회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철은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용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Daddy, mommy, and me.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纵横海 FM91.4 延吉综合广播。